알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지난밤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동부, 그 밖에 전국에선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시에 사는 비둘기는 사람이 와도 도망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가까이 오는데도 비둘기는 쉽게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차에 깔려 죽은 비둘기를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해서 죽는 장면. 생각해보면 아주 낯선 비극입니다. 비둘기의 경계심을 지운 건 익숙함입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일도 몇 번 반복되면 괜찮아 보입니다. 과도한 빚도, 건강을 해치는 습관도, 무례한 관계도, 끝없이 미루는 일도, 지난번엔 괜찮았잖아 라는 경험이 쌓이면 위험은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신호가 보여도 설마 나한테는 아니겠지라고 믿는 마음. 그래서 사람은 변화보다 익숙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익숙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비둘기에게 날개와 비행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4일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같이 출발해 보시죠. 1973님이 저도 출첵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성공예감 들으시는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뉴스에서 이게 들렸어요. 최근에 70대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하는데요. 검사, 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다라고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것으로 바꿔놓으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직 그 현금화되지 않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일부 조직원은 붙잡았다고는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이건 무엇일까요?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인데요. 고액을 지폐보다는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예전에 많이 썼었죠. 특히 5만 원짜리 지폐 생기기 전에는 10만 원짜리 자기 앞 이것 두 글자 정말 많이 썼었죠.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와, 저 이거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인지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또 요거를 건네기 전에는 뒤에 자기 이름하고 뭐 연락처를 이서한다고 했죠. 뒷면에다 그 하얀 종이. 그런데 돈 역할을 했던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오프라인 경제 콘서트를 엽니다. 9월 9일, 다음 달 9일 수요일 저녁 7시고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성공예감 가족이죠. 홍춘욱 대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그리고 이상건 센터장까지 투자부터 노후 전략까지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또 한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가수

0: 김광진 씨, 황가람 씨가 멋진 또 라이브 무대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모실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예, 또 공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KBC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미래를 여는 경제 콘서트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게시판도 있고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앞에다가 그 문자 앞에다가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성함과 신청 이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에서는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문자나 또 홈페이지 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매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공예가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보실 수 있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 방송 다시 듣고 다시 또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3: 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거주 인정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 그리고 또 정부가 고시원 욕조 설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던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물가가 서울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는요?
4: 네, 삼성전자의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가 퀄컴보다 높은 성능을 평가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요. 또 최근 주식시장에 대비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부진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또 이어서 금융당국이 이금융권에 중금리 대출을 풀어줬다는 뉴스 등 금융권 대출 소식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한테 우선은 증시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4: 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 안팎에서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6,900선을 찍었다가 지금은 6,86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정도 오른 810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지난주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2.5% 안팎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0: 삼성전자가 만든 칩이 경쟁 사격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4: 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측정한 결과 엑시노스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 처리장치, 인공지능, 배터리 전력 효율을 비롯해서 평가 전반에서 이 퀄컴 칩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는 명령 해석과 연산, 뭐 제어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AP라는 약자로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퀄컴과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이 모바일 앱 AP 칩을 매입한 비용이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이 디바이스 경험 부문 전체 원재료 비용의 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엑시노스 확대를 막던 것이 원가는 유리한데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사오던 것을 자체 칩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이 내년 갤럭시 시리즈에서 엑시노스의 탑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주요 고객사들의 이 AI 칩이 탑재된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천하의 엔비디아조차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뉴스는 그만큼 AI 인프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주, 신규 상장 주식들 주가도 좋은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땐 그 반대잖아요. 요즘에 그렇다면서요?
4: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7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들 주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25%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19% 그리고 코스닥은 13%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낙폭이 더 컸던 것이고요. 이 상장 첫날에 주가도 부진했는데 3분기에 상장한 8개 회사의 상장 첫날 이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이 3%에 못 미쳤습니다. 시계열을 높이면 조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1년간 신규 상장한 50개 새내기주를 조사해봤더니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나면 10개 회사 중에 약 4개 꼴로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고 또 손실폭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상장이 보통 코스닥에 몰리는데 코스닥 자체가 부진한 것에 더해서 공모주가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의 외면까지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장기 투자할수록 더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자회사 중복 상장 관련 규제가 구체화되고 네. 또 상장 심사 문턱이 최근에 더 높아진 점도 이 IPO를 고려하는 기업들에는 불리한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요즘에는 좀 증시 올라오기도 더 힘들어졌고 올라와서도 또 험난한 길이 또 열려 있고 사실 상장을 한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인 거죠.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상장이니까요. 중국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 상장하는 기업들, 덩치 큰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CXMT도 상장을 했고 또 다른 반도체 회사도 IPO에 나서요.
4: 네,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모회사인 창창 춘추홀딩스가 커창판에 제출한 IPO 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창판은 혁신 기술 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데 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립니다. 이 양쯔 메모리는 이번 IPO로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게 됐는데요. 이 돈을 생산 기술과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쯔 메모리는 최근에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올해 1분기 매출이 약 9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한 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번 소식을 좀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양쯔 메모리가 올해 2분기에는 일본 메모리 업체인 키옥시아를 제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처음으로 출하량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이터통신은 상장 후 양쯔 메모리의 기업 가치를 약 57조 원에서 68조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규모로 보게 되면 이번 IPO가 창신 메모리 CXMT와 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그 중신고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추진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본을 또 엄청나게 조달을 하고 또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흐름이고요. 또 강영현 기자 거 들어볼게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그 세제 개편안 좀 방향을 좀 튼다고 하네요.
3: 네. 일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주택자인데 그래서 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이제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정부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이제 비거주를 하게 되면은 혜택을 줄이겠다. 이게 8.13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500세대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이제 논의 주제로 나왔는데 다만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특별법이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원내에서 최종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 국토위 그리고 원내 사안으로 지켜봐달라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정부가 고시원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책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욕조를 설치할 수도 있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뒷말을 놨어요.
3: 네, 국토교통부가 지금 2015년 이후에 금지되었던 고시원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또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시원이 린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서 뭐 화재와 같이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라는 취지로 기준이 개정이 추진되었던 건데, 하지만 이 같은 기준 개정이 고시원의 보증금 또 월세 인상에 반영될 우려가 있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돼서 탁상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행정 예고 기간 동안에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행정 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0: 그렇죠. 뭐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욕조를 설치하겠느냐. 그리고 책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면 책상을 둘 공간만큼 고시원 방이 더 좁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왔고. 누가 봐도 뻔한 거였는데 이런 게 진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 또 한 번 상기해봐야죠. 그리고 그 고가 주택.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 보면 10곳 중에 4채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3: 네. 국세청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약 2,640채를 점검한 건데요.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임대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용으로 보유한 거 또 뭐 직원 기숙사 이렇게 업무용을 제외한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공시 가격은 20억 원을 넘었고요.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나 됐습니다. 또 최고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로는 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강남, 용산 이런 곳에 위치하거나 또 한강 조망권을 갖춘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서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한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또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긴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또 직원 복지 명목으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에 실제로는 오너 일가라든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일반 직원들은 이용을 못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세가 성립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사적 사용을 공적 영역과 오너 개인의 사적 추구 사익 추구 사이에서 그 경계가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판단을 하고 그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또 강혜지 에디터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중금리 대출.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된다고요?
4: 네. 금융감독원이 2금융회사들을 불러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 중에서 저축은행은 80%, 그리고 뭐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 정도만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중금리 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사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 회사들에게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좀 확대해달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은 금리 상한 12%대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들에게 공급되는 상품인데요. 이번 조치가 이 저축은행에 특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5조 원에 못 미쳤는데 1년 전보다 22%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신규 대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 확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이 중금리 대출 자체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연체율들이 올라서 이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많이 하라고 하니까 명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금리를 더 낮게 책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도 내주지는 않고 있고 참. 그리고 또 하나 총량 관리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계속 대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4: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지방은행을 비롯해서 이 13개 은행들이 올 들어 8월 12일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상품별 취급 제한 조치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운 수치에 달하고요. 이 정부가 4월 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뒤 이 4월부터 8월 사이에 시행된 조치가 71건으로 제한이 빠르게 늘어났고요. 또 기존에는 연말에 보통 대출을 조였는데 올해는 6, 7월에 몰려서 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한 조치가 많지 않았었던 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도 대출 관리가 확산된 점도 좀 주목할 점입니다. 이 SCJ은행과 수협, 광주은행 등은 지난해에는 신용대출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 올 들어서는 대출한도 축소 등을 새로 시행했고요. 또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서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이 승인 물량 조절 대상을 늘렸습니다.
0: 또 은행들이 그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은 참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데 집단대출 분야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4: 이건? 네. 그 하나은행은 최근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서 중단했습니다. 이 앞서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가입 그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에 이어서 또 다른 창구가 막힌 셈이고요. 또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를 지역과 관계없이 3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또 신한은행도 신규 신용대출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최근에 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 신축단지 중도금과 잔금 대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등의 정책 목적에 활용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 은행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이는 한편에 이 늘어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 영업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하나 들어보죠. 물가 상승률 항상 신경 쓰이는데 서울보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올랐어요?
3: 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는데 이게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1월이 2%였던 것에 비해서 크게 뛴 겁니다. 근데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을 포함한 도시보다 지역에서 물가 상승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는데 반면에 전북, 충북, 경상남도 북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도 단위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곳이 더 많았습니다.
0: 3%를 넘은 곳.
3: 네. 네. 그래서 1월에 전국과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모두 2% 수준이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 발발한 4월부터 지역별로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공업 제품 그리고 농축수 산물 등 이제 상품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7월에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7%였는데 서울은 2.8%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상한선이 생기면서 가격이 낮았던 지역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물가를 계산할 때 석유 제품의 가중치가 낮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더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석유 제품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이제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0: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재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요즘 이거 참 보기도 힘든데 최근에 어떤 보이스피싱 일당이 70대 여성에게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 돈을 모두 이걸로 바꿔놓으라라고 해서 그 돈을 속여서 가로챈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발행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인데요. 자기 앞 이거. 예, 뭐 10만 원짜리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짜리 자기 앞 이 두 글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6563님도 5만 원권 발행하기 전에는 10만 원권 자기 앱 이거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참 옛날 얘기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089 쓰시는 분은 기억 속에 사라진 단어입니다. 90년대 초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서 은행에서 당시 충청은행, 지금은 사라진 충청은행에서 이거 바꿔왔던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2869님은 얼마 전에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0: 그럼요.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미래를 여는 경제 콘서트. 투자 분야 홍춘욱 대표, 재테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연금설계 이상건 센터장까지 성공예감의 자랑,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명쾌한 강연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가수 김광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황가람 씨의 특별한 라이브 무대까지 펼쳐집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KBS 신관 아트홀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죠.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성공예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9일에 만나보시죠. 라디오 다시 시작하시는 줄 아셨죠? 네. 예고 멘트였습니다. 9월 9일 경제 콘서트. 현소라님이 경제 콘서트 신청 방법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샵 9730 문자 메시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다가 말머리에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사연과 함께 성함 이렇게 보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그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글을 남겨주시면 1인당 최대 2매까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인기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아, 최근에 또 황당한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가족 사진 상품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 혹은 5만 원만 내면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온 가족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7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일. 이게 참 고전적인 수법이기도 한데 여전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 한번 들여다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0: 가끔 이 가족 사진 상품권 드린다는 데가 있어요. 네. 이벤트 한다고 공짜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엄청난 추가 요금을 네. 내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사기입니까?
1: 일단은 저도 이 기사 내용 접하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5만 원이라고 네. 안내하고 뭐 조금 더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배 더 넘는 비용을 요구하다. 한 거 보면 이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잖아요.
0: 몇 백만 원이라고.
1: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022년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관련 불만 사례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과 관련된 부분이 15.7%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이거는 오래된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은 업체들이 무료 촬영이나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모집한 뒤에 촬영 이후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 뭐 액자 제작 비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인 것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거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형사처벌이라면 우선 사기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이게 법 조항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핵심은 기망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관들의 수법이 처음부터 촬영은 무료, 사진 파일 구매는 별도라고 안내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실제로 무료로 해주고 촬영이 끝난 뒤에 완성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가져가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결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뭐 개인 간의 어떤 사적 거래로 보아서 사기죄로 기망 행위가 없다라고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광고에서 완전 무료라고만 명시해 놓고 예. 뭐 그 나중에 이제 아 이거 가져가시려면 수백만 원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속여서 현장에 오게 한 그런 구조라면은 또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촬영은 무료고 나중에 그 사진 파일 가져가시려면 돈 듭니다라는 안내가 있었다면은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좀 어렵네요. 민사적으로는 좀 어떨까 해보면은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또는 거짓 과장 광고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

0: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료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아무 비용 없이 사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다퉈 봐야 하네요. 8043님이 저도 당했어요라고 보내주셨고 박용준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해준다라고 해도 진짜 사진 작은 거 한 장 주는 거고 앨범으로 만들려면 얼마?
0: 네.
1: 액자로 걸려면 얼마?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가족들이랑 또 같이 가서 막 싸우고 있기도 뭐하고 해서 분위기 휩쓸려서 돈을 냈어요.
0: 네.
1: 그럼 나중에라도 이거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0: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좀 활용해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안을 좀 해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놓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용료 전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합의 권고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계약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진관이 이에 대해서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 확보이겠죠. 결제 영수 중 처음 광고 문자를 받은 부분을 꼭 캡처하시고 현장에서 오간 대화 내용들을 최대한 보존해 두시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재료로 이제 소비자 분쟁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918님도 가족사진 무료 상품권 당첨돼서 사진 찍고 왔는데 액자랑 원본 파일 값으로 50만 원 달라고 하더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 되게 많네요. 물론 모든 사진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이벤트 보고 이제 사진관 찾아갈 때 어떤 걸 좀 미리 좀 참고해 놓으면 좋을까요?
0: 일단은 무료라는 광고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원본 사진 파일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앨범이나 액자 제작비가 얼마인지
1: 꼼꼼하게
0: 네, 꼼꼼하게 사전에 확인하시고 또 이제 예약금 환급 조건과 촬영 취소 일정 변경 시의 환불 규정 같은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상품 구성과 유무료 그 항목이나 제공 범위를 처음부터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다면은 추가로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뭐 의상이나 소품 배경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뭐 추가로 상품 권유를 받는다면 촬영 전에는 총 대금을 확정하고 예약 문자와 계약서 결제 내역을 좀 보관해서 향후에 분쟁을 좀 대비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바로 서명하거나 결제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 피해서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거기서 좀 어떤 방침을 좀 안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미리 사진관 가기 전에 아니면 그런 공짜 이벤트 당첨됐으면 방문하기 전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그 무료로 뭐 피부 관리해드립니다. 체형 관리해드립니다.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결국에는 뭐 1년짜리 회원권을 끊어야 됩니다. 막 이래요.
0: 네네.
1: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0: 네. 저도 한 20대 때 한번 이런 데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미끼 마케팅, 네. 미끼 상품의 전략. 전형적인 사례죠. 이게 법적으로는 이 문제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표시광고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고가의 회원권 가입을 전제해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면은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무료 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아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했다면 이는 뭐 기만적인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시기 전에 소비자 대응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회원권 가입을 강요받는다면은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좀 피하고 회원권을 이미 계약했다라면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약 철회권 있거든요. 14일 이내에. 그래서 나 이거 철회하겠다라고 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만약에 불필요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소비자원이라든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유명 가수의 공연을 공짜로 뭐 공짜 콘서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조회사 홍보를 앞에서 뭐 한두 시간 하는 경우들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0: 네. 어떤 기사 보니까 아, 가수한테 직접 메시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냐라고 따졌다는 팬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요즘에 사실 이게 다른 홍보 행사가 있다라는 점이 잘 안 보이게 써놓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유명 강사의 강연이라든가 가수의 공연을 내세워서 관객 모은 다음에 실제로는 상품 홍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강제 가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이거를 처벌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해당 공연이나 강연 안내장에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좀 작게는 작지만 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뭐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판별하기 어렵게 이제 작게 써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표시 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법적인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홍보 시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자체적으로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거는 뭐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라고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거고요. 또 왜 자격증 시험이나 무슨 뭐 영어 강의 100% 환급해드립니다. 합격했을 때 네. 아니면 몇 점 이상일 때. 실제로 그렇게 환급을 해줍니까?
0: 네. 뭐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안 해준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것도 이제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100% 환급이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이 환급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환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 되니까요. 뭐 100% 환급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근데 만약에 수강료를 돌려주기는 한대요. 환불을 해준대요. 근데 그동안에 받은 무슨 사은품이 있었다, 교재비 빼야 된다, 태블릿 비용 빼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0: 네네.
1: 환급 기준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0: 일단은 수강료 환급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재세공과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나중에
1: 세금은 떼야 돼요.
0: 네, 세금은 떼야 되고
1: 네.
0: 교재비나 뭐 태블릿 뭐 비용 같은 경우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생들 께서 좀 사전에 좀 챙겨 보시고 학원도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게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지하고 돌려준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교재비라든가 태블릿 비용 같은 부분이 빠지고 환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1: 네.
0: 네,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 모으려는 마케팅 전략이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정상적인 마케팅은 어느 선까지다라는 걸 좀 한번 기준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0: 그 정상적인 마케팅 부분은 사실 우리가
1: 네.
0: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할인 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품질 비교 광고, 과장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 이런 마케팅 문구는 허용이 되는 거고 금지되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조건이 있음에도 무조건 무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계약 해지를 하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해지
1: 네.
0: 버튼을 찾기 어렵다든가 설문조사까지를 하고 한다든가 PC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라든가 뭐 이런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잘 보여지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뭐 유료 사이트임에도 무료라고 광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다라고 해서 좀 유죄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진짜 그 깨알 글씨로 이 고객 정보는 뭐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놨다고 해도 그 깨알 글씨가 눈에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진짜 법정 다툼 몇 년 동안 하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0: 네네. 그런 그 작은 글씨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인식되었냐 아니었냐 이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1: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케팅, 특히 공짜 마케팅, 무료로 뭘 푼다라고 하는 건 물론 무조건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내가 시간과 품을 들여서 가기 전에 꼼꼼히 또 활용을 또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180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겨냥해 신군국주의의 광풍이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전세 사기, 참 우리나라 많이들 떠들썩하게 했고 피해보신 분들 많은데 안심할 수 있는 전세는 없을까? 실제로 정부가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 또 월세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전월세 안심 신탁. 좀 낯설어요.
3: 네.
1: 어떤 제도입니까?
3: 일단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억 단위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가 주도하는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 예치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상자가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안정화기구. 이렇게 3자가 계약을 맺게 되는 구조고요. 세입자는 보증금 뗄 위험을 차단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집주인은 목돈을 받는 대신에 공공기관이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 수익까지 월세처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좀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집이다.
3: 네.
1: 그럼 안심 신탁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얼마를 어떻게 내고 그러면 집주인은 또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3: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 그리고 전세금 2억 이런 서울에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고 살던 세입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거주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자금 4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또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1: 전세 대출.
3: 네. 이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 상품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연 3.97%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전세를 살게 되는 우리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월세보다 나가는 고정비가 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한 달 주거비 부담 5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달마다 20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거고요.
1: 네.
3: 그리고 반면에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아까 제가 운용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4%대 정도거든요. 그럼 연 4%대 운용 수익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챙겨가지고 매달 73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을 집주인은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를 살면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는 역할.
3: 네.
1: 집주인은 거의 뭐 월세처럼.
3: 네.
1: 소득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존 전세랑 비교했을 때 그럼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3: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클 겁니다.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다. 전세 사기 갔다. 그러면
3: 네.
1: 그 사이에 허그가 있으니까 네. 원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3: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 사기가 걱정이 되니까 전세대출 보증, 이 보증보험을 그쵸, 다들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화 기구가 같이 뛰어들어서 전세금 예치부터 반환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거여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대출 보증 이거에 가입할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연간 약 34만 원 정도의 이 보증보험, 보증료 부담까지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아하.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계속 월세로 이 집을 굴린다, 한다 그러면은 월세가 또 때로는 세입자들이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형태로 굴리는 거다 보니까 월세를 밀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방 비어있는 공실 위험 없이 매달 일정한 수익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임대해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막 월세 밀리고 막 사고치고 이러면 또 답답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완충장치가 있다라는 건 세입자한테나 아니면 임대인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3: 네.
1: 근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한 4%? 네. 5%? 요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월세를 직접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우려점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을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요게 서울이 4.6% 수준이라서 지금 안심신탁의 목표 수익률로 나온 4에서 5% 정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경기도만 해도 이 전환율이 7.9%, 인천이 8.8%, 더 밑으로 지방으로 가면 격차가 더 커져서 충북은 이 비율이 11.1%에 달합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안심신탁에 맡겼을 때 이제 월로 월세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73만 원 정도인 건데 충북에 11.1%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185만 원으로 훌쩍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700만 원 이상 이렇게 훌쩍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집주인의 참여 의향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월세를 우리가 포기하면서 이거를 왜 참여해야 돼? 라는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집주인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3: 맞아요. 혜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네. 현행의 14%인 주택임대소득세율을 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시행령 개정만으로 10% 미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춰주고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가 돼서 보증료 부담도 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고령층의 집주인이 집을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5세, 55세 부부가 3억 원 주택을 맡기고 이렇게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안심신탁 수익 73만 원 정도에 주택연금 47만 원 정도를 더해서 120만 원 안팎의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들은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예상치입니다.
1: 그런데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3: 네.
1: 근데 혹시 이 공사가 공기업이 뭐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3: 아,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3: 그러니까 이 세입자에게 예치받은 전세금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1: 네.
3: 이 자금을 허그가 직접 보증하는 PF 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를 해서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거를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1: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이걸
3: 네.
1: 또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낸다.
3: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허그는 지난 10년 동안 허그의 보증부 PF 사고가 단 두 건이었고 액수로는 800억 원 정도이다. 그래서 원금 회손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집값이 급락을 해서 투자 손실을 입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전액 100%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약속한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랑 공공기관이 지는 구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게 설명입니다.
1: 전월세 안심신탁. 관심 있다면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3: 네. 이건 일단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서요. 희망하는 집주인이랑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고요.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이 과정에서 뭐 전세금이 부풀려졌다거나 위반 건축물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러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거친다고 하고요. 신청 방식은 집주인이 일단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그가 세입자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1: 네.
3: 혹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저희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신청할게요 라고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9월 말에 사업 공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허그의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계약금 예치 그리고 3자 계약을 받게 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시범 공급이 되는 게 올해 LH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계약 방식에서 먼저 안심신탁 방식을 시범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1: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예 뭐 귀찮긴 그런 걸 하고 그래 그냥 나 직접 돈 받고 싶은데 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임대소득세율을 또 낮춰준다라면 확실히 또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
3: 네.
1: 이봉훈님을 비롯해서 이제 좀 전세가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3: 네.
1: 요 부분은 이번 제도랑 좀 어떻게 빗대서 봐야 될까요?
3: 네, 아무래도 안심신탁 사업 자체가 기존에 월세로 나와 있던 물건을 공공기관이 전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공급해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 사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전세 매물이 늘어나니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인책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좀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제도의 붕괴를 좀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대로 또 본격화되면 그 이후에 또 얼마나 가입을 하는지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였고요. 소니의 크리에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2부에서는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많이 또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 주가 역시 오늘 삼성전자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엔 과연 어떠할지 김학균 센터장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희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시 대표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등부 농구선수로 출전했고요. 동메달을 획득해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저녁시간에 대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번개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

0: 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등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했다면서 북미 정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봉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겨냥해서 신군국주의 광풍이라며 연일 대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이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폐망이를 계기로 일으킨 신군국주의 광풍은 섬나라의 멸망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출론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펜스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배치해서 우크라이나를 간접 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한 총리가 이번 실종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 40여 년간 닫혀있던 지하공간이 오늘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있는 길이 335m 규모의 지하공간을 K문화 스테이션으로 조성해서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은 1980년대 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다가 2023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환기와 소방,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서 상설 문화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비밀번호와 OTP카드를 받아낸 뒤 범죄 수익 세탁 통장으로 쓴 피싱 사기 일당 20대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택배로 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자만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다시 확산된 가운데 지난밤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동부, 그 밖에 전국에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쉬웠죠. 쉬웠는데 요즘 참 보기 드물어가지고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정답은 수표입니다. 수표. 근데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을 하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 그러니 전액 다 찾아서 수표로 바꿔놓으시라. 분명히 또 어디 냉장고라든지 어디 숨겨놓으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찾아가고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안 될 텐데. 수표 2166님 그러고 보니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는 흔했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1127님 마트에서 캐셔로 알바할 때 수표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뒷면에 그 이서하라고 서명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또 되게 헷갈리기도 했었어요.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요거 가지고 막 다퉜던 옛날 그런 모습도 있었죠. 2113 쓰시는 분께서 아 진짜 수표 본 적이 꽤 오래됐네요. 얼마 전에 아이랑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 견학 갔을 때 위조지폐 방지 표식에 대해서 아이가 참 신기해했는데 수표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하얀 종이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뒤에서 무궁화 맞나요? 뭐 보이기도 했죠. 이제는 참 추억의 수표입니다. 추억의 수표. 8367님이 어머니께서 아파서 잠깐 일 쉬실 때 매일 아침마다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성공예감 들으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직접 참석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경제 콘서트 신청하신 것 같네요. 아, 말머리에 그 콘서트 안 달아주셔가지고 좀 헷갈릴 뻔했는데 8367님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9일에 경제 콘서트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홍춘욱 대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이상건 센터장, 뭐 투자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수 김광진 씨 그리고 황가람 씨의 라이브 무대까지도 펼쳐지는 경제 콘서트.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그 참석권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사연과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드리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때도 그 말머리에다가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성함하고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 참여하는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최대 두 명까지. 몇 명 참석하시는지를 써달라는 거죠. 네네.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분까지 보내드리기도 하니까요. 저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누구랑 같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한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요. 9월 9일입니다.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추첨을 통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2원대, 1380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1.4% 내린 6813, 코스닥은 2% 오른 818. 간만에 좀 코스피랑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6.7%나 급락합니다. 지난주 후반에 주저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걸까요? 하이닉스는 1.5% 올라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한번 좀 짚어보시죠. 특히 이번 주에는요. 미국 잭슨홀 미팅, 또 한국은행 금통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와, 이슈가 많습니다. 게임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이거 무슨

0: AI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김학균 센터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주말에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1: 네네, 잘 쉬었습니다.
0: 요즘에 국채금리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지 않으세요? 30년물이 5.3% 넘었고
1: 네.
0: 10년물은 4.7 넘어선 이후로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베센터 장관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소위 바이백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죠.
0: 네.
1: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국채는 발행이 되면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발행일로부터 10년 후에 중간에 이자 주고 10년에 미국 정부가 이제 원금을 갚음으로써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는데
0: 네.
1: 바이백은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재무부가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고 하루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가
0: 네.
1: 그 다음 날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0: 원상 복구됐죠.
1: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만기가 단기건 장기건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투자를 늘리고 할 때는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결국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의 매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매개해 주는 게 채권인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가 좀 뭔가 좀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을 뗄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금리를 높이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럼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 일단 미국의 경제가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올 초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0: 네.
1: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 2% 정도로 눈높이가 낮아졌고 최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민간 소비나 고용 같은 것도 뭐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0: 뭐
1: 경기는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걸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0: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뜨거워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1: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도 경기와 연관돼 있긴 한데 이제 수요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는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올라가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높아지면 또 이거를 가격에 전가하니까 수요와 무관하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국제 유가가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면서 중동 전쟁이 마무리 안 되니까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 자체는 뭐 아주 그렇게 뭐 높거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물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연준의 이제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2%가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의 목표치인데 지금 5년째 그거를 막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확인했던 미국 FOMC 멤버들,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멤버들이 금리 인상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다기보다는 물가가 오랫동안 우리 목표치 위에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0: 네.
1: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걸로 보면 물가 지표 자체가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금융시장은 이 확률을 가지고 늘 거래도 하기도 하고 전망을 하는데 9월에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럼 지금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냐.
0: 그러게요.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
1: 그럼 미국 정부의 어떤 신용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 정부 부채가 20조 달러 넘어갔다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좀 재정을 조금 정부가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고 특히 미국은 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뭐 유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에 좀 주름을 잡히게 하는 이슈입니다. 뭐 전쟁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비생산적인 부분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0: 네.
1: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우리가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살 거야. 그럼으로써 금리를 안정시킬 거야라고 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응하지 않은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무슨 돈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살까요? 지금도 계속 적자가 나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를 사서 만기가 긴 장기 국채를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0: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는.
1: 그렇죠. 단기 국채를 이제 뭐 발행을 하든가 해서 자금 조달 장기 국채를 사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장단기 금리 이런 것들은 경제 운용하는데 그게 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미국 정부의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조삼모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냉소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이 사실은 월가 채권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
1: 네.
0: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스캇 벤센트가 지금 재무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있었다면 재무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가 평가를 했을까? 참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1: 그럼요. 근데 채권 시장이 자꾸 경고를 보내는 거죠. 좀 일단 전쟁이라도 좀 멈춰라. 유가 상승도 좀 일단락 되게 하고 또 전쟁 자체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과 미국 정부 사이의 일종의 좀 밀당이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의 일종의 엄포가 야 우리가 국채 사서 장기 금리 안정시킬 거야라고 하는 엄포가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러게요. 그 4주나 6주 안에 끝내겠다던 이란 전쟁이 지금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고 요즘에 뭐 미국과 이란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것 네. 같고 효전도 또 멀어지고 있고.
1: 그러니까 이것이 꼭 뭐 어느 정파를 말하기가 힘든데
0: 네.
1: 일단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은 굳이 전통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보수적인 정파잖아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감세를 대체로 주장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감세를 해주는 건 저는 경제적 보수주의자가 가진 철학의 어떤 정책적인 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돈 걸어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세금 깎아줘서 민간이 가게나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에 조응되는 어떤 재정의 준칙은 뭐냐 하면 그래진의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요. 미국이 민주당은 굉장히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많이 쓰죠.
0: 예.
1: 우리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진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 카터 대통령 다음에 집권했던 레이건 대통령 때도 카터 정권 때보다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고요. 클린턴 다음에 집권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도 네. 오히려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정치인이 쓰던 돈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있지만
0: 그쵸.
1: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는 소련과의 막바지 냉전이었잖아요. 뭐 스타워즈 비슷한 그런 그 국방 계획을 밝히면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갔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이 테러와의 전쟁한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공화당이 감세를 말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게 채권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 채권 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뭐 전 세계 사실 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좀 달러는 또 약세로 가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에서부터 흔들리는 게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미국의 재무부를 보면서 저래도 되나 저러다 혼나지 않을까 또 달러에 대해서는 또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네. 의미일 테고요. 또 돈을 푸는 만큼 또 물가는 더 올라서 이게 또 다시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막 뭔가 좀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커요.
1: 그럼요. 어쨌든 이 물가가 불안하고 할 때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절제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참 저는 힘들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0: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낸다는
1: 것. 근데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국도 70년대 그 통제 못할 인플레이션으로 갔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때도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 돈이 그 빨려 들어가고 하면서 유동성이 정부 입장에 정부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어쨌든 뭐 무기회사나 민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딱히 뭐 새로운 규율을 세우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마무리되는 게 금리 안정과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러게요. 판단의 중거의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고 그걸 누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인물이 케빈 워시비 연준 의장인데 27, 28일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좀 학술대회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서 네.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연 케빈 워시가 지금 뭐 고금리 순환이 악순환을 끊어낼 것인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저는 그냥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냥 영향 안 주고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케빈 워시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뭔가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한 정책에 일종의 가이던스를 주는 게 예컨대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자 뭐 이런 건데 케빈 워시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철학에 반하는 사람이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역동성이나 이런 산물이지 왜 중앙은행이 어떤 그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던스를 주는 게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철학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시장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 점도표라는 거잖아요.
0: 네.
1: 3, 6, 9, 12월 달 미국 FOMC 끝나고 나서 연준위원 한 18명인가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12명이지만 18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 기준금리의 경로를 찍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지난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는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점도표를 찍지 않은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잘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시장이 어떤 기대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역설적으로 케빈 워시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중앙은행 수장의 입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이 잭슨홀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금융혁신입니다.
0: 네.
1: 또 결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니까 조금은 약간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요인들이고 물론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엄청나게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각 잡고 하는 이런 회의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모여서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이긴 한데.
0: 휴양지죠. 휴양지. 잭슨홀이라는
1: 그렇죠.
0: 지역 자체가.
1: 잭슨홀이 홀이 이 그 물리적인 식당 공간의 홀에 뭐 짜장면 해주세요라는 홀이 아닙니다. 홀이 구멍이에요.
0: 네.
1: 거기 어떻게 보면 큰 그 구덩이가 있고
0: 예. 예.
1: 호수가 있고 거기 뭐 숭어인가요?
0: 아,
1: 이렇게
0: 맞아요.
1: 뭐 낚시를
0: 그
1: 할 수 있는
0: 유명한,
1: 유명한 그런 아주 휴양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제 역동성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시장에 다양하게 해석하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케빈 워시의 성향이나 또 다분히 기술적인 이번 잭슨홀 그 컨퍼런스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우리가 미리부터 어떻게 좀 예측 불허긴 한데 실제로도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번엔 조금 뭐 작지 않을까 제게는 그렇습니다.
0: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만 정말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1도 없는 뭐 학술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럴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요거는 이제 뭐 27일, 28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합니다.
1: 네.
0: 근데 반도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는 거의 1.8%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주주 환원책 발표 이후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1: 그거 아니면 뭐 이런 주가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은 하이닉스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을 8월 7일일까요?
0: 그때 그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책 당장은 발표하진 못하고 네.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가 그다음에 주에 급락했죠.
1: 그 분기 배당을 발표했어요. 네. 그때 뭐 200원대인가 굉장히 낮은 금액을 하면서
0: 아, 300몇십 원 예전에 네. 하던 대로.
1: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굉장히 주가가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맞아요, 반응을 했다가 네. 또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또 그다음에 올라갔고 뭐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 주주 환원책이 이게 뭐 합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장이 좀 그런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주하는 규모가 뭐 200조 원에 달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죠. 그건 뭐 삼성전자에서 한 거 아니니까 이건 뭐 삼성전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시장이 가졌던 기대에 비하면은 지금 뭐 90조 원에 110조 원인가요?
0: 네.
1: 이 규모는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게 연속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이 이제 프리 캐시플로의 50% 이제 이게 잉여 현금흐름이란 건데 이게 사실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잉여 현금흐름은 뭐냐면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잖아요.
0: 네.
1: 현금을 벌어들인 이제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설비 투자까지 다 하고 빼고 남은 게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빼고 남은 게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영업 활동이라든가 현금 흐름은 추정이 가능한데 이 설비 투자액 같은 경우는 실은 아직도 한국은 약간 블랙홀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요즘 우리가 그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투자할 때 그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할 때 설비 투자 계획, 자본적 지출 계획 같은 것도 이제 발표하잖아요.
0: 네.
1: 그걸 보면서 주가가 뭐 반도체 주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도 제 생각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발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에는 얼마를 투자할 겁니다. 내년에는 네. 연간으로 얼마를 투자할 겁니다. 계속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1: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0: 어느 날 갑자기 몇백조 투자 이게 아니라.
1: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뭐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본질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 이상을 하건 50%를 하건 결국 영업의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배당이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기준 중에 하나니까.
0: 그럼요.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공시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의 반응은 뭐 시장의 기대를 좀 기대치가 조금 높은 됐다는 반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뭐 그런 그 여지가 있기 있죠. 때문에 이 연속성을 가진 네.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사실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3년 단위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해 왔었잖아요.
1: 네.
0: 2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6년까지 3년 계획이었고 이번이 그 마지막 3년 차 계획이었는데 3분기에는 30조 원, 26년도 연간으로는 90에서 110조 원 정도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를 준 건데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거 그죠. 27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1: 네.
0: 그럼 과연 거기에선 더 늘어날 수 있어? 또 일각에서는 이제 200조 원
1: 네.
0: 연간 200조 원 배당에 대한 이게 전망일지 기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뭐 2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당의 재원이 잉여 현금흐름 프리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 발생주의 회계로 말하는 것과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요.
0: 네.
1: 올해 시장의 추정치가 한 390조 원 정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그 정도 되고
0: 그렇죠.
1: 내년도가 한 540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0: 네.
1: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영업단에서 늘어나는 게 한 40% 이상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단이 110조 원 정도 된다.

0: 모수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거냐 말 거냐가 훨씬 더 그렇죠. 논란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번에 만약에 주주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과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중에 어느 게 좋으냐 이건 정답은 없는데요. 현금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쥔 떡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급부가 직접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회사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그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일종의 청구권이 높아지니까 간접적으로 주주가치에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확립된 자사주 매입의 규칙은 뭐 보통 투자론에서는 당장의 현금이 미래의 현금보다 더 선호합니다. 유동성 선호하는데 자사주 매입이 좋은 거는 그 기업의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을 때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의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굉장히 싸니까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이런 신뢰는 줄 수 있었겠죠. 이게 우리 주가 극히 저평가됐으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뭐 계열사 간의 지분 보유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원래 이 반도체 비즈니스 사이클은 굉장히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게 하는 게 좋은지 현금 배당을 해주는지는 저는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소통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어쨌든 주주하는 거 관련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이게 전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한 소통에 따라서 조금 더 반전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익의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고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0: 네.
1: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2차적인 걸로 좀 봐야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다 그냥 시세 차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현금 흐름을 생각하는 투자들이 네. 좀 많아져서 투자의 문화나 패러다임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또 다른 기업들 그동안에 주주 환원을 안 하던 대한민국 상장사들에게 뭔가 좀 하나의 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네. 이제 뭐 올해 지나고 나면 한국 시장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 같은 게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1: 일단
0: 네.
1: 금액적으로 봐도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하니까요.
0: 네. 네. 물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주 환원을 많이 안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이게 뭐 어쨌든 뭐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뭐 선도적으로 뭔가 좀 일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요즘에 어떤 코스닥 기업이 그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배당 재원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주주 환원율이 20%대 후반에서 네. 뭐 세계 꼴찌 수준이기는 한데 더 높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주주분들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장 기업들이 과연 그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물론 이제 산업의 연건마다 다르긴
0: 네.
1: 합니다만.
0: 제 생각엔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지금에야 주주 환원으로 되게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을 안 해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시세 차익을 통해서 뭔가 보답을 해줬거든요.
1: 네.
0: 그럼 기업이 투자 많이 해서 돈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결국 이게 주주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또 잉여 현금도 굉장히 많아. 근데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도 말하지 않고 배당 같은 걸 적게 해준다 그럼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냉담하게. 이제 디레이팅이 되는 저평가 주식으로 가는 경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마다 투자에 대한 수위로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정말 진솔하게 주주들에게 좀 설명해야 될 책무가 이제 상장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그렇죠. 저는 밸류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 IR이라고.

0: 중요하다고도 합니다만 투자자와의 소통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김학균 센터장과 개미스쿨 시간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개미스쿨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받아낸 뒤 범죄 수익 세탁 통장으로 쓴 피싱 사기 일당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 수도 코나크리에서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더미가 붕괴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6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7% 떨어지고 있고 김학균 센터장님 사실 현재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1530조 넘는데 1500조 넘는 기업이 하루에 6% 급락한다라는 거 최근에 뭐 한 두세 달? 는 익숙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네. 이게 또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
2: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결국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봤던 현상입니다. 우리 어떤 기업이 특히 반도체처럼 이렇게 진폭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500조 원 내외 될 텐데 네. 막 주주 환원을 100조 원 한다 그러고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또 그 기대가 200조 원까지 가는 기대가 형성이 되지도 된 적도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데서 오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시가총액 감소분을 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배당을 200조 원 한다고 주주 환원 200조 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 한다고 했던 기대보다 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0: 그만큼의 시총이 예. 더 날아갔어요.
2: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도 저는 진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0: 또 그 사람들의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였다가 아니면 또 실망감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인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월말 네. 상장을 위해 변동성이 더 커졌다가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으로 높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림은 좀 덜하긴 한데 사실 또 변동성은 또 여전해요.
2: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있을 때보다 변동성이 완화된 거는 맞는데
0: 한창 때보다.
2: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그 도입되기 전에도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오르고 떨어진 게 이제 지금까지 뭐 지난 주말까지 보면은 코스피 기준입니다. 아마 30번이 넘을 겁니다.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일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15번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15년 동안에 1년에 단 한 차례도 코스피가 5% 이상 급등락이 없었던 때도 10번이나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5% 이상 안 움직이는 해가 오히려 더 노멀에 가까운데 올 들어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기 전에도 물론 그 나오고 나서 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전에도 1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이 변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0: 그러게요. 또 사람들이 이 변동성이 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
2: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그게 또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증시 지금 뭐 PER로 보면 뭐 한 5배 남짓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근데 시총 뭐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라는 지적들도 여전히 있고

0: 예.
1: 그런 상황에서 뭐 두 종목의 시총 합산이 거의 절반을 넘는 네.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저평가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0: 뭐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한 저평가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주가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함수가 밸류에이션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저평가, 고평가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어쨌든 시장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좀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클 것 같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잘 벌어도 지금 걱정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삼성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이렇게 벌어도 이게 지속 가능한 거야라는 걱정이 있고 그거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버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공격받은 것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빨리 늘려가지고 어쨌든 좀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칩을 만들어 파는 회사 대표마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돈 많이 벌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회사는 벌어도 걱정인 국면까지 간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못 봤던 현상입니다.
1: 그렇죠. 항상 뭐 주식시장은 잘 벌어도 걱정, 더 잘 못 벌까 봐 걱정. 예, 걱정에 네.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주에는 또 반도체 주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나옵니다. 가장 큰 이벤트죠. 사실은 실적 발표 중에서도.
0: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팔 때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회사들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에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를 거쳐서 가죠. 엔비디아 GPU에 HBM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달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는 GPU라고 하는 이 그 GPU 칩이 이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 팔다가 아마 5월 6월부터 제품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루빈으로. 그리고 또 8월 초에 또 이슈가 됐던 거는 내년도에 상용화될 거라고 했던 뭐 울트라 루빈인가요? 루빈 울트라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HBM의 이 좀 그 수량이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그 AI로 글로벌 경제가 재편이 되고 하는 서사의 중심에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주력 칩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젠슨 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또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한 15% 추가 인상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0: 네.
1: 과연 이거는 이거 고객사가 또 다 받아들일지 혹여나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진 않을지
0: 네.
1: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뭐 구제약제 측면에서 보면.
0: 걱정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뭐 그걸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까지도 이 저는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사람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 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합치면 3조 달러 넘고요.
1: 네.
0: 애플이 시총이 한 4조 달러 정도 네. 되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 회사의 이 CEO들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설립자들이 일론 머스크 굉장히 혁신가죠.
1: 네.
0: 근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성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1: 네.
0: 아주 기술 오타쿠죠. 그렇지만 상당히 내향적인 약간 철학자 구도자 같은 느낌을 줬고 근데 젠슨 황이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1: 굉장히
0: 오지랖도 넓고
1: 네.
0: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순환금융

0: 이란 형태로 굉장히 비판이라든가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AI 생태계 전체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젠스랑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사실 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뭐 2023년 이후로 보면은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약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튼 뭐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베라루빈 뭐 GPU 그 병렬 그 연산 처리 장치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또 우리나라의 HBM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네. 있다 보니까 15% 정도 서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수용 능력은 네. 더 좋아진다? 또 이렇게 봐야 할까요?
0: 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갚쳐주느라고 이 단가를 올리는구나라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엔비디아는 회사 자체가 마진율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SK 하이닉스 뭐 매출 총익률이 7, 80% 되는 게 야, 참 너무 높다 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그런 그쵸. 회사입니다.
1: 먼저 보여줬죠.
0: 예, 또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투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가 하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규모도 많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양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는 걸 엔비디아가 약간 수용을 하는 조금 긍정적인 해석의 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환율 한번 볼까요? 오늘 아까 환율이 한 1380원대 초반이었는데 현재도 1383원. 주 후반에는 잠시 70원대 네. 갔다 오기도 했더라고요. 그 원화가 엄청난 강세입니다. 한때는 1550원, 60원 넘어서 네. 1600원 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게 두 달도 안 됐어요.
0: 예, 네, 올해 6월 초에도 1560원 갔었죠. 네.
1: 굉장히 빠르게 원화 강세로 가고 있는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저는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구하기 쉬워지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게 맞고 전통적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이제 경상수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가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 설명하지 못하는 약간의 좀 뭐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경상수지와 같이 상거래라든가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자본수지 쪽에서 유출이 좀 많았던 거죠. 그 자본수지 쪽에서 유출이라는 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는 힘이 하나 존재하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환전해서 돈을 빼나가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거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였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이제 달러 바꿔서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200억 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던 게 1200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압도적으로 컸던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 8월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확실히 좀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환전 안 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출발점에 SK 하이닉스가 DR발 그 발행해서 한 40조 원이 들어왔죠.
1: 네.
0: 그리고 8월 달에 법인세 예납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법인세 예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올해 실적 아니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지만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 환원도 어쨌든 큰 돈을 뭐 외국에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거나 배당을 줘야 되는 거니까 작년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까지 갔었거든요.
1: 네.
0: 제 생각엔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받고 있습니다.
1: 그래, 또 환율이 올라도 걱정인데 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또 걱정은 항상들 안고 네. 살게 되는데 이러다 또 수출 기업들 그러면 환산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영향이 나오죠.
0: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볼 때마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고환율이 좀 좋은 측면이 있었죠. 예.
1: 아니면 또 반대로 고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0: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주식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은 원화로 표시가 된 자산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가 강해질 때는 대체로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도 좀 좋았던 성과가 좋았던 그런 경험칙들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거꾸로 이제 보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또 덜어내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반대로 네. 빠질 만큼은 또 빠졌고
0: 네.
1: 원화는 좀 강세로 가고 있고
0: 네.
1: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조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미국 아까 뭐 국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본진부터 좀 사실은 또 안정이 돼야 할
0: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스탠스는 상반기와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대외 변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도 코스피는 1.57% 내린 6,804, 코스닥은 1.7% 오른 816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7%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0.7% 강보합 상황. 삼성전자 우선주도 거의 6%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 2차전지 관련주들 또 방산주들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3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알찬 내용 많이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과 함께합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혜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기쁨도 잠시. 담당 교수 랜들 민디와 분석해본 결과 이 행성은 지구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오는 중입니다. 에베레스트 크기에 달하는 크기인 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결과는 안 봐도 빤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억 배나 위력이 큰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위기죠. 남은 기간은 단 6개월. 두 사람은 백악관으로 향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정부와 미디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영화 Don't Look Up은 재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는 비슷한 소재를 다룬 딥 임팩트가 발휘하는 인류애나 멜랑콜리아가 자아내는 거대한 우울감의 풍경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재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그보다 더한 재난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놀랄 만큼 무신경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여기엔 재난 상황을 둘러싼 거대하고 시끌벅적해서 결국 씁쓸해지는 농담의 축제만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곧 열릴 선거 결과와 지지율, 그리고 대법관 후보 지명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가 직접 추천한 대법관 후보가 포르노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이미 그리로 전부 몰린 상태죠. 심지어 세상을 구하려는 이들의 절박함은 음모론자들의 음흉한 제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가령 백악관 회의에서 돌아오는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모두가 죽는다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 같잖아요.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요? 랜들이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 아닌 주립대 교수라는 핑계로 판단이 보류되기까지 하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두 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어제가 절기 처서였는데요. 늦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 서울의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강화되겠고요. 지금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서울과 세종, 광주와 대구, 부산, 울산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시도에 대해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북미 대화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에서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 방향 등에 공감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며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 CCTV 118대에 있는 영상이 모두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의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을 포함해 5월 12일부터 20일 사이 제주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 등 모두 118대에 있는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습니다. 한 의원은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기준 양식어류 13만 5천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누적 피해가 108만 3천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는 1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6층짜리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주민 20명을 대피시켰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케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 내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무결점 경기를 펼친 안세영은 3년 만에 세계 최정상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 세계 랭킹 3위 이소희와 백하나도 세계 랭킹 1위 류성수, 탄링조를 제치고 31년 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튀니지인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튀니지 방위군은 한 명이 구조된 가운데 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실종자 6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1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 유니트리는 춤추는 휴머노이드, 쿵푸 로봇, 그리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까지 선보이면서 세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 커추황반에 상장하자 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상장 직후 주가가 무려 629% 급등하고 기업 가치는 단 하루 만에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성공의 중심에는 중국 첨단 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90년대생 이른바 지우링허우 세대가 있는데요. 막강한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쥔 유니트리와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잠시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멕시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멕시코 대학 입학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면 재시험을 실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간 14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니르 사령관의 방문 계획을 공개하고 이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려는 파키스탄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제재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맞춰 이란을 방문하는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선거는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라면서 관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를 넘겨 집권 중인 자신을 향해 지난달 돌연 해임된 페드로 전 국방장관이 전시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 정상들과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향해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물류센터가 집중 공격당한 점을 강조하며 보복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리노 북서부 호크메도 트레일에서 현지 시각 22일 산불이 발생해 현재 53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불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모두 탔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을 내리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유럽행 난민선이 침몰해 이주를 시도하던 튀니지인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튀니지 방위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21일 밤 튀니지 남동부 자르지스와 벤게르단 사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 자르지스 해안에서 약 14해리 떨어진 곳에서 침몰했습니다. 방위군은 성명에서 수색 작업을 통해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5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된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동참하는 자 모두 적.
1: 네, 미국의 새로운 이란 제재 조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상 가능한 조치로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도록 이란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2차 제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 20일에 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공조된 경제적 고립이 될 거다라면서 모든 동맹국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돈을 송금하거나 석유를 사는 등 이란과 거래를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제재 집행에 모든 힘을 쏟을 거다라면서 이란 편에 서면 제재하겠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튀르키예나 이란, 오만, 뭐 파키스탄 등 이란 주변의 무역 상대국들과 또 환전 송금 거점인 아랍에미리트가 압박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작 이란 원유의 90% 이상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네.
1: 다음 달이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회담을 추진 중이고 또 제재 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앞서서도 베센트 장관 역시 이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2: 이란 측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1: 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면서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2: 네.
1: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이 대미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본인의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부당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도 말했는데 그러면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경제 전쟁과 인지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네. 자, 한편으로 이란 내부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이란 내에서도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 네.
1: 협상파 정치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들에게 유리할 때 전쟁을 좀 빨리 끝내자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켄 이란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전쟁은 언젠가 끝나야 된다.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적기다라고 밝혔는데 이어서 23일에는 미국이 가장 가혹하고 끔찍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란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생계 등 많은 문제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갈리바프 의장 역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반면 이 강경파 실권자로 꼽히는 모우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에게 지진과 같은 보복을 경고하는 등 타협 가능성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명백한 전쟁.
1: 네, 미국과 캐나다가 주말 사이에 관세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2: 네.
1: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상호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 21일 밤에 미국과 캐나다가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자정을 기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대상 품목은 뭐 하키스틱과 건축 자재, 주류, 일부 의류 등으로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입니다.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철강이나 목재, 자동차 관세에 이어서 이번 조치가 추가로 얹어진 꼴입니다. 양측은 막판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미국 알루미늄 업계가 관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1: 여기에 캐나다는 달러 포 달러, 즉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의 미국의 관세로 입은 피해와 같은 규모로 내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관세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캐나다가 오랜 기간 미국의 농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라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추가 협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 네, 앞선 키워드에서도 그리고 보복 얘기가
1: 맞습니다.
2: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쟁인데요.
1: 네.
2: 아무튼 이 양국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새예요.
1: 네,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고 이웃인데
2: 그렇습니다.
1: 네, 누적된 네. 갈등에 이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서 양국 간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가 되라 하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캐나다는 주의 혜택만 누리면서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발언 수위를 계속 더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캐나다 내에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 여론이 확산되면서 양국에 모두 경제적 피해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 핵 포커 게임.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시동에 대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 네.
1: 여기에 친 트럼프 매체 보수 성향의 이제 폭스뉴스마저도 현재 북미 대화 시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끕니다.
2: 네.
1: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핵 포커 게임을 벌였는데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이제 기사에서 트럼프 일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줄어든 북한을 마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1: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워진 접근은 이란과의 핵 대치에 갇힌 가운데 나온 건데 일기 때 끝내지 못한 또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거다라고 지적했고요.
2: 네.
1: 이제 이러면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보유했다며 위협을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이 더 좁게 만들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상황이 예전보다도 더 불리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의 국내외 여론을 주의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마도 미국 입장에선 제한적인 수준의 합의일 뿐일 거다라고 전문가들도 견해를 전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언론 보도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라면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갖춘 북한은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적인 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 또는 주한미군 전력태세 축소, 북미 평화협정 가능성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다고 봤는데 또 결정적으로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 정권의 수건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또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여러모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돌파구를 찾는 맞습니다. 그 중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군요.
1: 네.
2: 다음 키워드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1: 아, 계속 이제 전쟁 이슈를 전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 좀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2: 네네네.
1: 이번도 보복4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째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키이우 정권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면서 보복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1: 현재 시각 23일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들이 우리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2: 네.
1: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수십 곳을 잇따라 타격해서 피해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 경고 발언으로 보입니다.
2: 네.
1: 이달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40일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 작전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목표는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거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적에게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네.
1: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이 지난 수개월째 멈춰선 상황을 두고서는 우리에게 오는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는데 현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만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전시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얘기가 좀 논란이 많죠.
1: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선거 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에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2: 네.
1: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35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전쟁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다 나라를 두쪽 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칫하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하일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민주주의를 이유로 선거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공개 요구하면서 선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2: 네.
1: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 2024년 5월에 끝났어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2: 네,
1: 계엄령을 이유로 지금까지 선거가 없이 계속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라이벌인 잘루즈니 주 영국대사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도로우 전 장관 등에게 밀려서 6위에 그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2: 네.
1: 여기에 또 미국과의 문제도 보면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을 러시아 내 작전에 쓰는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2: 네.
1: 머스크 CEO가 사용을 허락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얘기를 전했다가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악관과의 관계도 다소 삐걱대고 있어서
2: 네.
1: 안팎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만 보면 꽤나 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2: 그러네요.
1: 평가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전시 선거는 안 된다 이렇게
1: 네.
2: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무서운 질주.
1: 네, 이번에 중국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 개막식 소식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 최속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세운 세계 기록이죠. 9초 58보다 빠른 9초 와. 39 기록을 세워서 네. 굉장히 빠른 로봇이 왔구나라는 소식입니다. 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가 23일에 개막해서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개막을 또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16개국의 666개의 팀 또 로봇은 2056대가 오. 무려 51개 종목에서 1301차례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로봇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치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참가팀은 지난해보다는 138%
2: 네, 늘었군요.
1: 네, 참가 로봇도 500여 대에서 이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 네.
1: 이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운 바로 주인공이 이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텐궁 울트라인데요.
2: 네.
1: 네, 100m 예선에서 이 텐조팀 소속으로 결승선을 끊었는데 개막전 현장 테스트에서는 무려 9초 3위까지 기록을 앞당기기도 와. 했었다고 합니다.
2: 네네. 네,
1: 지난해 첫 대회 100m 최고 기록이 21초 50이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1년 만에 기록을 절반 이하로 좀 내려서 끌어내린 꼴인 거죠.
2: 네.
1: 네, 다른 종목에서도 인간 최고 기록이 잇따라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텐궁 로봇이 400m 예선에서 39초 7을 기록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이드 반 니커크의 세계 기록인 43초 03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네,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는 2.8843m를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2: 네.
1: 물론 인간과 이 경기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이 1993년에 세운 인간 높이 뛰기 세계 기록 2.45m를 네. 약 40cm 이상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 예.
1: 예,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마치 진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뭐 달리고 점프하고 뭐 공을 찬 로봇들을 향해서 힘내라. 네,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2: 네.
1: 또 올해 대회에서는 육상과 축구 이외에도 역도나 줄다리기, 탁구 등 세 종목들이 많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의 신체 구조나 핵심 부품의 성능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 네.
1: 특히 이 로봇의 신체 능력을 시험하는 데만 그친 건 아니고 공장, 호텔, 가정, 응급 구조 등 실제 환경에서 재현한 21개 시나리오 종목에서는 뭐 분말 계량하기, 병뚜껑 열기, 작은 네네. 물체 집기 같은 것처럼 이 정밀 작업이 과제로 제시가 됐는데
2: 네.
1: 즉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넘어서 인간이 하던 일을 얼마나 로봇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새로운 경쟁 기준인 게 포인트인 듯합니다. 또 특히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그래서 로봇의 이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깼다는 장면 자체가 더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청구서 도착.
1: 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칩 기업 엔비디아가 이 대형 고객사에게 AI 서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매우 급등했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비용 상승분을 고객사에게 이제 청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게 AI 칩이 들어간 서버 가격이 약 15%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2: 네.
1: 가격 인상은 내년 초에 출하되는 시스템부터 적용이 될 전망인데 인상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주력 AI 서버 시스템인 베라루빈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버 제조업체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이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에 관련 가격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2: 네.
1: 이번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서버용 DRAM의 부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AI 가속기는 이 막대한 데이터를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빠르게 공급해야 재성능을 낼 수 있는데

0: 대용량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3사가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새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는 데까지 실제 생산까지는 네.
1: 필요하죠.
0: 또. 네. 시간이 네. 정말 많이 걸려서 이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퀄컴도 최근 이 메모리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엔비디아도 역시 못 견디고 이제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이번 현상에 대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GPU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공급량이 AI 서버 생산량 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엔비디아 서버 가격 인상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 비용을 늘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GPU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고요.
1: 그렇죠.
0: AI 네. 기업들의 모델 훈련이나 운영 비용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렌의 Still My Sunshine 함께 듣겠습니다.
2: Hey Matt.
3: Yeah, Sam.
2: Hey, you talked to Mark lately?
3: I haven't really talked to him, but he looks pretty down.
2: He looks pretty down. Yeah, well, maybe we should cheer him up then.
3: What do you suppose we should do?
2: Well, does he like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모두 58명을 기소하고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도

0: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멕시코 대학 입학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재시험까지 치렀는데 이 시험이 온라인 시험이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3: 지난 17일 멕시코 국립자치대 오남 입학 시험에 지원한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렀는데요.
2: 네.
3: 이 대학은 지난 5, 6월 3주에 걸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으나 AI 사용, 답안지 거래,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로 인한 고득점자가 속출하자 결국 고득점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실행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 건데요.
2: 네.
3: 그럼 우남이 문제가 된 온라인 시험을 왜 도입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멕시코의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국토가 굉장히 넓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보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2: 네.
3: 이런 학생들이 입학시험 한 번을 보기 위해서 멕시코시티까지 이동하려면은 버스나 항공편은 물론이고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온라인 시험은 단순히 편리해서라기보다는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온라인 시험에서 외부의 도움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커닝 사태는 단순히 학생들의 부정행위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시험의 접근성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동시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런데 이 학교, 이 멕시코 국립자치대가 멕시코에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남은 멕시코에서 단순히 유명한 국립대학교 한 곳이라기보다는
2: 네.
3: 멕시코의 교육과 학문,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가적인 기관에 가까운데요. 멕시코에서는 우남을 특히 마시마 카사데 스토리오,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학부 정도 임으로 부르는데요. 정치인과 법조인, 학자, 작가, 과학자 등 멕시코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우남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상징성도 상당한데요.
2: 네.
3: 특히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이제 멕시코의 사립대학들은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우남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징성인 수준의 등록금만 부담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우남 입학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 네.
3: 결국 이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기회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원자의 실력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AI를 커닝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2: 네네.
3: 입시 공정성이라는 멕시코에 그쵸.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문제라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이 멕시코 대학 입학시험이 우리나라 수능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3: 네. 가장 큰 차이는 멕시코에는 한국의 수능처럼 전국의 수험생이 같은 한 같은 문제를 푸는 하나의 국가 단위 대학 입학 시험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학마다 자체적인 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 네.
3: 우남에 지원하면은 우남의 입학 전형을 준비하고 다른 국립대학에 지원하려면 또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 절차를 밟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같은 대학이라도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학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2: 네.
3: 우남에는 또 하나 한국과 상당히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우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학생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학부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수능을 치르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네요. 그러면 요즘 멕시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어떤 전공일까요?
3: 네, 아무래도 멕시코에서도 의학의 인기가 높고요. 그 외에도 법학, 심리학,

0: 법령회계, 건축, 심의학, 간호학, 국제관계학 같은 전공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자동차, 전자, 항공, 우주,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1: 네.
0: 특히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이른바 리어쇼어링이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도 커졌습니다.
1: 네, 이렇게 산업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게 되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0: 네, 그래서 공학이나 컴퓨터, 데이터, 물류, 국제무역처럼 졸업 후에 실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도 많아졌는데요.
1: 네네.
0: 특히 멕시코 중부와 북부의 산업도시에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문 기술은 가지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인 능력이 있는지가 취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 곳곳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관련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층도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1: 네.
0: 즉 전통적인 인기 학과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에는 좋아하는 전공뿐만 아니라 졸업 후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전공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현실적인 선택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멕시코 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0: 중국이 인공지능 AI와 이 로봇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중에서도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유니트리가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첫날에만 주가가 460%나 올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화제 기업 유니트리를 중심으로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상하이 증시에 유니트리 네. 데뷔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올랐죠?
1: 네, 유니트리는 개 등 이제 동물 형태의 사족보행 로봇을 또 인간형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네. 중국은 물론이고 이 로봇 제품 출하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걸로 볼 때도 세계 1위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로봇 기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알아둬야 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스타마켓 쿼청판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상장을 했는데 네. 주식 공모로 61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2,800억 원을 모아서 정말 지난주에 큰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개장 직후에 주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 629.44%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가는 460.34% 오른 기록을 이제 세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볼 때 공모가 기준 610억 위안이었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 3,418억 원으로 우리 돈으로 70조가 넘은 겁니다. 약 71조 정도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개장 직후에 이제 뭐 그만큼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이렇게 폭등하게 됐는데 이튿날인 20일에는 18.70%가 내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에는 2.12%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분 일부를 좀 그 반납을 했지만 네. 공모가와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그러네요. 좀 관심사입니다. 네.
0: 이번에 이렇게 증시 데뷔하면서 유니트리가 여러 가지 신기록 세웠다면서요.
1: 예, 그 여러 주시죠. 신기록으로 좀 또 예.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그 청약단이 500주당 공모가 대비 수익이 47만 4,600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9,819만 원으로 상하이, 선전, 뭐 양대 증시 통틀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니트리는 중국 본토 증시에 오른 첫 휴머노이드 제조사다라는 타이틀도 작성을 했습니다. 네. 홍콩 시장에는 이미 이제 중국 로봇 기업으로 상장된 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3월 20일에 상장을 신청을 해서 6월 1일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심사 기간이 7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장 심사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고 아주 유명한 우량 기업일 경우에도 150일 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시장의 기대가 컸는지도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청약 경쟁률도 화제였습니다. 일반 공모주 최초의 유효 그 청약 경쟁률이 8,289대 1이었거든요. 이게 약 8천여 주를 이제 공모 신청을 하면은 한 주가 이제 뭐 될까 배정 받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역대급의 기록이었고요.